얄랑 꼴란정 도우마기 매령 쾌대가는 무시랑하는 공이 수많은 틀렵니다. 아이보아스라 이사기와 크링만의 이눙한 클럭부탄자도 모두다 아이보아 레비스니 스눙 고디막도 모두다 시글라나 사건띵라 시글라마는 바로 론론론에 공럭부까지 눙알이 하이버시 강나 클럭부니 싱웅 고유라이오이바 シナモルウェイブラマドムディエマラウィラムリンマダイマアイボケケプクショラニムランポポタンジンライメルムカイデナケケケディラタムンコンマランタムンパギルムドマイケイダナムギミルウハンバドマドランウンバシライサディウ

우한비오 또올라바나자 이코이다 방암드라바 이봉오나 하기 스리모티 헤 구루 브람하 비스누 마헤쇼르 타우잔비오 나자신부 본시기 아로이바 마탐두 파오바

봉팜세다 란톡자리 동안동안 바 세색파싱네삭바 마니뿌리 마타미세이싱 구돌기 한부다 다비르시 알게 난데쇼리기 콘젤다 와이콤 비하리네 세링바 마타미세이

0: 한자리베 마타 미세 이스기 세색바 하몬 벌린 세링바 라진인 국범 이세 이스기로이나 단카그시기오이나 마타 미세일란 독자바 마탕스텔루지리 타비리바시 아카스파니 파기 FM 상아이 채널드기니 아카스파니 파알 하우지 에유키풍 타라마토이 미닛 양케이테레 쳇리 ngai haki batung da kangla channel gyani suba thoram medium web meter chom ni fudas mik ama kilohertz chani pan mani funi toy da tonga na ta phang bi ragani tabiri basi akashwani falgi fm sangai channel dagini
1: Mahindra's all-electric SUVs, the BE6, XUV9e and XUV9S, with a real-world range of over 500 kilometers, lifetime battery warranty and ultra-fast charging from 20 to 80% in just 20 minutes. So what are you waiting for? Visit Shiv's Auto Imphal for test drive today and bring home your dream car.
2: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3: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다 쿠딩게 아로이바 탕자 군강게 타우람다 산독자바
2: 헬로 군강 짤리바 다 시기오이나 락리바 준기 땅 군따레 탕제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후 군강게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헬로 군강 라이프 원인 프로그램 감주리비 히람 마풍오이바 로로키 샘사바 엑스퍼트 오인 랭신 비가다바 도터 송탐 로벤싱 SMS Agronomy, KVK, Imphal West.
3: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2: 9362-32707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g.
3: Live phone-in program.

0: ꯌꯥꯝ ꯅꯨꯡꯉꯥꯏꯖꯩ ꯁꯨꯟꯗꯔꯅ ꯌꯥꯝꯅ ꯐꯖꯔꯕ ꯃꯥꯙꯕꯤ ꯍꯥꯏꯔꯤꯕ ꯐꯤꯂꯝꯁꯤꯗꯒꯤ ꯎꯗꯤꯠ ꯅꯥꯔꯥꯌꯟꯅ ꯁꯛꯄ ꯂꯥꯏ ꯃꯌꯨꯝ ꯄꯥꯟꯈꯩ ꯁꯛꯄ ꯑꯗꯨꯒꯨꯝ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ꯁꯩꯔꯥꯡꯕꯅ ꯁꯒꯣꯜꯁꯦꯝ ꯇꯣꯝꯕꯁꯨ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ꯗꯨꯒ ꯑꯩꯅ ꯌꯥꯝꯅ ꯄꯥꯝꯖꯕ ꯐꯤꯂꯝ ꯑꯃ ꯑꯣꯏꯈꯤ ꯑ
1: ꯇꯥꯔꯒꯗꯤ ꯑꯦꯌꯔ ꯏꯟꯗꯤꯌꯥ ꯄ꯭ꯂꯁ ꯑꯦꯌꯔ ꯏꯟꯗꯤꯌꯥ ꯑꯦꯛꯁꯄ꯭ꯔꯦꯁ ꯍꯥꯏꯇꯥꯔꯦꯀꯣ, ꯁꯤꯒꯤ ꯑꯣꯏꯅꯗꯤ 60 to 70,000 ꯑꯩꯈꯣꯏꯒꯤ ꯏꯟꯗꯤꯌꯟ ꯀꯔꯦꯟꯁꯤꯗ ꯑꯗꯨꯃꯥꯏꯅ ꯑꯣꯏꯅꯤ.
0: ꯃꯈꯥ ꯇꯥꯔꯛꯄꯁꯤꯅ ꯑꯩꯈꯣꯏꯒꯤ ꯃꯐꯝꯁꯤꯒꯤ ꯐꯨꯗ ꯍꯦꯕꯤꯠ ꯍꯥꯏꯕ ꯇꯥꯔꯦ, ꯆꯥꯕ ꯊꯛꯄꯁꯤꯗ ꯃꯅꯤꯄꯨꯔ ꯈꯨꯟꯅꯥꯏꯁꯤꯒ ꯌꯥꯝꯅ ꯃꯥꯟꯅꯕ ꯂꯩꯌꯦꯅ ꯇꯥꯖꯩ, ꯑꯗꯨ ꯀꯔꯃꯥꯏꯅ ꯇꯧꯗꯅ ꯀꯔꯝ ꯀꯔꯝꯕ ꯆꯤꯟꯖꯥꯛꯁꯤꯡ ꯃꯁꯤꯗ ꯀꯔꯤ ꯀꯔꯤ ꯃꯥꯟꯅꯕ ꯂꯩ?
1: ꯚꯦꯖꯤꯇꯦꯕꯜꯗꯤ ꯂꯣꯏ ꯐꯪꯉꯦ ꯑꯗꯨꯝ ꯁꯤꯗ, ꯑꯩꯈꯣꯏ ꯐꯪꯉꯤꯕ ꯑꯗꯨꯝ ꯄꯥꯟ ꯑꯗꯒꯤ ꯅꯥꯀꯨꯞꯄꯤ ꯑꯗꯨꯝ ꯂꯣꯏ ꯐꯪꯉꯦ. ꯃꯣꯏꯗꯤ ꯈꯔ ꯏꯪꯕ ꯖꯒꯥꯅꯤꯅ ꯄꯣꯛꯁꯤ ꯌꯥꯝ ꯀꯣꯃꯟ ꯑꯣꯏꯅ ꯆꯥꯏ. ꯑꯗꯒꯤ ꯑꯗꯨꯝ ꯑꯩꯈꯣꯏꯅ ꯁꯤꯗ ꯐꯪꯕ ꯍꯋꯥꯏ ꯖꯥꯔ ꯑꯗꯨꯝ ꯂꯣꯏ ꯐꯪꯉꯦ. ꯃꯣꯏꯒꯤꯁꯨ ꯑꯗꯨꯝ ꯏꯪꯒ꯭ꯔꯤꯗꯤꯌꯦꯟꯗꯤ ꯂꯣꯏ ꯃꯥꯟꯅꯔꯒ ꯈꯤꯇꯪ ꯁꯦꯝꯕ ꯁꯥꯕꯗ ꯈꯤꯇꯪ ꯈꯔ ꯈꯦꯠꯅꯕꯗꯤ ꯑꯣꯏ. ꯑꯌꯥꯝꯕꯅ ꯐꯨꯠꯂꯒ ꯆꯥꯒꯟꯕ ꯑꯣꯏꯅ ꯇꯧꯋꯦ. ꯑꯩꯈꯣꯏꯒꯤ ꯀꯥꯡꯁꯣꯏꯁꯤ ꯃꯣꯏꯒꯤꯁꯨ ꯍꯥꯏꯔꯞ ꯑꯗꯨꯒ ꯃꯥꯟꯅꯕ ꯑꯗꯨꯝ ꯏꯟꯖꯥꯡ ꯑꯗꯨꯝ ꯂꯩ. ꯆꯥꯛꯁꯨ ꯆꯥꯏ, ꯃꯣꯏ ꯆꯥꯛꯁꯦ ꯌꯥꯝꯅ ꯑꯩꯈꯣꯏꯅ ꯁ꯭ꯇꯤꯀꯤ ꯔꯥꯏꯁ ꯑꯩꯈꯣꯏ ꯌꯥꯝ ꯊꯣꯠ ꯊꯣꯠ ꯂꯥꯎꯕꯁꯤ ꯆꯞ ꯃꯥꯟꯅꯅ ꯑꯩꯈꯣꯏꯁꯤꯗ ꯆꯥꯔꯤꯁꯦ ꯁꯨꯃꯥꯏꯅ ꯃꯣꯏꯁꯨ ꯑꯗꯨꯝ ꯆꯥꯛ ꯃꯊꯥ ꯆꯥꯏ. ꯑꯩꯈꯣꯏꯒꯤꯗꯤ ꯍꯥꯏꯗꯤ ꯃꯅꯤꯄꯨꯔ ꯃꯆꯥ ꯑꯃ ꯌꯥꯝ ꯅꯨꯡꯉꯥꯏꯕ ꯃꯐꯝ ꯑꯣꯏ. ꯍꯥꯏꯗꯤ ꯀꯣꯜꯀꯥꯇꯥꯗ ꯂꯩꯕꯕꯨꯗꯤ ꯍꯥꯏꯗꯤ ꯀꯣꯔꯤꯌꯥꯗ ꯂꯩꯕꯅ ꯍꯦꯟꯅ ꯑꯩꯈꯣꯏ ꯃꯅꯤꯄꯨꯔꯒꯤ ꯏꯟꯖꯥꯡ ꯆꯥꯏꯅ ꯈꯟꯖꯩ.
0: ꯑꯇꯣꯞꯄ ꯑꯃꯅ ꯆꯥꯛꯁꯨ ꯆꯥꯕ ꯂꯝ ꯑꯃꯅꯤ ꯇꯥꯛꯄꯤꯔꯤ, ꯁꯥꯎꯠ ꯀꯣꯔꯤꯌꯥꯒꯤ ꯒ꯭ꯋꯥꯡꯆꯨꯗ ꯂꯩꯔꯤꯕꯁꯤꯡꯁꯦ ꯀꯣꯔꯤꯌꯟꯁꯤꯡꯁꯨ ꯃꯇꯝꯗ ꯃꯁꯥꯁꯦ ꯇꯅꯥꯟ ꯇꯅꯥꯟꯕ ꯃꯥꯒꯤ ꯐꯤꯕꯝ ꯃꯨꯔꯇꯤꯁꯦ ꯍꯥꯏꯕ ꯇꯥꯔꯦ, ꯃꯁꯤꯁꯦ ꯆꯞ ꯆꯥꯅ ꯑꯗꯨꯝ ꯂꯩꯖꯕ ꯑꯣꯏꯅ ꯎꯏꯌꯦꯕ. ꯃꯅꯤꯄꯨꯔꯁꯤꯡꯁꯨ ꯆꯥꯛꯁꯦ ꯑꯗꯨꯝ ꯆꯥꯏꯗꯅꯀꯣ, ꯑꯗ ꯃꯁꯤꯗ ꯈꯦꯠꯅꯔꯤꯕꯁꯦ ꯉꯁꯥꯏꯒꯤ ꯍꯦꯜꯗꯤ ꯂꯥꯏꯐ ꯍꯥꯏꯕ ꯇꯥꯔꯦ, ꯍꯛꯆꯥꯡꯁꯦ ꯐꯅ ꯂꯩꯅꯕꯒꯤꯗꯃꯛꯇ ꯃꯈꯣꯏꯅꯗꯤ ꯅꯣꯡꯃꯒꯤ ꯗꯦꯂꯤ ꯔꯨꯇꯤꯟꯗ ꯀꯔꯤ ꯀꯔꯤ ꯇꯧꯕꯤꯒꯦ ꯃꯁꯤ ꯎꯕꯤꯔꯛꯄꯗꯣ ꯈꯖꯤꯛꯇꯪ ꯇꯥꯛꯄꯤꯔꯒꯗꯤ ꯃꯌꯥꯝꯒꯤꯁꯨ ꯅꯨꯡꯉꯥꯏꯒꯅꯤ ꯈꯜꯂꯤ.
1: ꯃꯣꯏꯁꯨ ꯑꯗꯨꯝ ꯉꯟꯅ ꯍꯧꯒꯠꯂꯤ.

띵캉 나탈라바 분실람비시다 비랑 나탈라바 밀루가 루이네나 쪽타바 나이드나 탕리바 콩탕니 뿜나막 란팅나두나 아끼벌레이타나 짜리바 콩짜니

이 빵글 러싱부 마이티바 넘바 발 뿜나 막부 남핫바 넘바디 눙시바기 사푸니 하이네 쨔나비 론 자티 뿜나 막 눙시바나 뿐신바니 마시막나 하이네리바니 눙시바디 생라바 징좀 라이자니 마푸기 쿠돌니 마룹싱 뿐시 콩로이 하이바시 막타부 눙시바 누가이바 아와바 tangkak kuding makta nang nahende ay natade hayduna khongphang che na lemin na ba chang manana chatmin na ba ay gi hayba misak adu natabra

0: 来可能我都留不着
1: 哦哥哥哥哥那他不得这不得蒙哥轮的那不还得呢冰大的比嘛都不知道给人的踢了吧你哥哥
0: 哦
1: 哥哥哎这汤没抬出去给哥哥
0: 是啊是啊是啊是啊他都了哈哈哈哈给他的弄西里方啊弄那些给他的他们的不能弄西里方啊弄
2: 哎姐妈我爸爸呢我们什么把我弄西北西的
0: 哎能弄西的人嘿因为他们的比嘛啥现在用完大还会在这里的一路在马车上的你过了这个过不到后里吧来修给他黑车的来可能那边的头上到底是我有人可能那边的来吧妈跟妈妈那边的到底给我去过
2: 哎妈啊对了不是我是你做你有没有猜到你吧有没有那该拿吧不能说来吧你
0: 妈妈
2: 我爸爸是看你没有那你那么的没事的干吧给你拿回去不行了行了干吧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아들은내야무엇이눈시로봐야번에띠
0: 에이가르바르기때문에라이브싱가도가마신먹고아니에시기들개네이네허우키바트리포라기이랑도다마코기아할람을내키드레마랄마톰뿐어먹망따크레아두마코이트리포라다골리도오르스힝맹음아두마코이마이테이니마이테이디마이테이싱이마르테힝제로르게바리허펌니뿌기샤펌니에람다마시드라가마코이는엄저버거리고마톡당마쌈도수빵톡자기에는간절하게락시리바마신먹고아시고눈시드로아두나哎，过年时候，妈过去，俺们没听，帮你个大伯呢。
3: 大伯。
0: 哎，别妈。
3: 碰见是听大伯。
0: 哎，一碰小了你，家里爱的不呢？
3: 哦。
0: 哎，爱哭，真的啊你呀。
3: 大伯。
0: 人家有有打，俺俺亲戚丢钱黑色不都这里不咯？
3: 嗯，这里大伯。俺这个大事来是了呢，生意不看嘛，也会不是的。妈过去，俺老们生意轮到都不要的，还是轮到了不呢？大伯。
0: 哎，呸呸呸呸，胡那个大伯，你先去的。
3: 大伯。
0: 我家还不亲朋嘛，亲嘛是往托，那上托上你爱会去了吧？连接去了吧，亲朋嘛嘛呢？
3: 嗯。
0: 아두보낭나샤도속도나버디카라칼루고
3: 허이다모아코이투비도보
0: 라이브니라이브니
3: 이나마시기제아코이투비도비비오바
0: 거리기시에노네
3: 다모아코이투비네임브로디리코사미옥자바네바
0: 어
3: 아지코슬로이네라모이오자나사드비피르바
0: 이
3: 다모슬레
0: 그래그래그래오호호이샤토이비쇼엠브로디리가야오로보이라
3: 허이다모안강시무루숨나이스메모호타카라카마반토스레다보네다모
0: 파이파이파이호나비거든아이코이마얌상드는호나비버드기마신목바아니시나미오자그랍디파리드나
3: 다모
0: 세세세마마아토비드그랍디비세세
3: 아저다모이티그라이크라하라마기
0: 쏘쏘쏘쏘이몽쇼셀라니
2: 뭐다모나띠이몽시다우리습관이이놈이다우리시보
0: 그러러게나
2: 나띠이샤누비시무슬라샤비니아저가뭐다모니이몽부셀라타미스바캉아저가마코이마샤누비라샤비파가라가밤슬라이리바아저가이코이시샤바캉파라가마아마바람드라이터마작하바出地出来了，又不是不了不了的了吧？那是不能没钱，没办法的啊！大妈，你这黑灯里搞的，你得看别人了吧？不能没钱，又不是给小鬼打了，我这里没人，你没钱拿多的钱。
0: 妈妈，没钱没办法，你媳妇能拿，没多，你那看没钱，看个农活那还不是？哎，农活那给阿拉看那还好吧？没有没钱，你没得打，阿妈那阿妈给没点帮了吧？阿妈那阿妈弄钱了吧？还不是得给那烧吧？阿多把咱妈妈来得那还不是？能那嘿嘿搞的是搞的给侬？哦。农爷，
4: 大伯，
0: 咖喱包了不啦？
5: 哦，咖喱嘛，放到汤里来了，大伯。
0: 发来发来发来发来。啊，徒弟，也没吃了，爷。
5: 大伯，不是是白米给的。
0: 啊，是布尼嘛，也是布多里。
5: 啊，哎，白托吃了嘛，爷。
0: 哦，哎，来，看农爷，也没挖嘛，爷。也没那个是，有没是他多个他爸爸种的波士顿里那啥个多里去？
5: 大伯，
0: 有没是的，你爸能阿们来后里那看不得个，也没给布尼些龙那啥个多里不尼够？
5: 大伯。
0: 啊，阿杜哥。那那米个都干哒，都干他们要喂，家里先不要喂，那打不起，要么要弄来点。这小路古的，要么给妈妈打，都干那么通路的来的些。没事的，能给，那那一个不挖出嘛，喊我呐。
5: 大毛，打皮里不都那那我给的么子的，来不给俺们那跑不呢？大毛，阿杜布，哎，地冷的么事的米弄呢？康那啥那不干那说来些的，一代妈妈的大毛那亏不弄西皮不得给。有么事的不是你都能猜到，旁边别人不你都打么？哎，那他们可等的，每个 workshop 是的什么要不能拍个出来的呢？那我肯定打么？
0: 会会会会，他把么帮托吧 ，workshop 我们行吧，还不是说先给点儿干你都？
5: 会打么？
0: 怕嘞怕嘞，那就看了么？要么就看了去个过？
5: 会，打么？哎，不是已经不读书了么？
0: 啊，不读不读，家里打不起了么？妈妈，
1: 没办法，
0: 俺刚给包么？他们上了楼。那啥你把个钱，没得么子那掏，还有那啥都那怕得弄得拖不的，妈妈弄我的带那个东西够，
2: 哎妈，对，一上那怕得妈妈用我带那呢呢，那的，我不怕什么，没事我怕钱，怎么你还不给弄到位的？哎呀，还那路都是黑道，我不怕。
4: 와하다. 나이브리로 와브제니 슈드레냐. 수티 맞담디 헤레 락디리야. 마시 비시 개럼 도이데 마시. 에라 프라이빗 스쿨 마사르 토로 포메 펑다 보이. 수 마쿰마 투다 아나 마사 마얌다. 마카나우디 셰가 히 라우 레스부디야. 고누무마 유 라니 구메 주나 하이비 와니 야디니야. 마지 비 소루 주브라 나브라 개럼 도.
6: 타쿠베.
4: 아야야.
6: 그라드로 타쿠베레 데모 사우비노미
4: 주바. 아이 샌디야. 에라 이 프레나마 타바 마사미니 제게 마팅카 빠비운 하이나바. 아다마시 락트레. 락타부드 나니 기브 자바르 나크티. 딘데베야바 모롱팡 데가 샤오보 카리보 소모라 카이레 나게 미미네.
6: 아이디 아따 이제 게게 웨비니 후레.
4: 게르마시 니 슈티 이가 팅브레 스쿨.
6: 호이 바이 카미야 웨베시다.
4: 어 아도 샌디야. 아이기지 람비디 코동 자베 틀로위 가디 칸비누고.
6: 카이브나 하이시보.
4: 게로니 아이기 와팜 두부오.
6: 카롬 와팜 하이시보.
4: 게이노네 하이시보. 에라 게로니 나 코이. 런던이네 게임 하이드르네.
6: 런던이 하이시보.
4: 에라 마이 몽기르니네. 마디 아코 이네 마사디. 아이기 아파 바트 코디 미시 마르 강무네.
6: 오 마이 몽기 시 런던이 클라우자 도비다.
4: 오 마리 슈메.
6: 헤마. 마데 이거도 게임 다 하이디나.
4: 아이요. 그야 마신 트리는 비노네. 마한데 무디 야나 버저 테마 강나라 게 그가 아이드나. 쿠르사 버서 와이나 벨 파사 마 바저 헤네니야. 이라 마신데 비신둥 비어터 마신데 코파 까튼데 마리
6: 타구베르 비사 생이 신데 비도보 캠루 와팜노
4: 이라 와부디 아루문데 암 라이브자리다 아도 전단이 아이암 하이감 도움데 간니 간비누고 하
6: 에스카이디
4: 에이 진진이 강도분 감 제대로 되기 아일란도니 마팅 로지기 버니 카노니 산데 마시 와디 마시 이라 라이브 암 점모 팜니 와시 마시 카노니 산데 마시
6: 아도 메타 하비유 게 스카이디
4: 카노니 산데 마시 와시 아 샴점나 에 낭누시바
6: 타구베르 아이디 타쿠베 볼레카 예붕 엄봉 컨세
4: 아 호이 슈메
6: 아이브스나 슬람봉 컨비오 아이디 레카이 마셀 숨도 보세 야 마이너스디다
4: 오서 슈메 잔디야 잘라 얌 슈메 나와 밤도 얌 슈메 얌 칸나비아 바 밤니 아데 콰일루리 헤 잔디야 아이 낭누 시그노 아이짐 다잉 엄 드라바
6: 타쿠베 누시 바이브세 야메 라이브 보섬 우비 블라는 거니 예
4: 어
6: 누시네리 바 마리아 두기 마눙다 카르메 누시 바 하룩 파노 와이베기 땅아이 파드라 보사카 야품투에
4: 그네 파라 다샬레나
6: 마사크 시네블라이 바디 하우너블레 이트르바수 아두 누신드라 빠야이 아두보 타쿠베레 마다이 이럭다디 마실모 바무웨비기 생르 마리데나 아이 크리스 칸방감자디 마신 아이 아로이 파콤데
4: 에라 산디야 낭데 밤 사키도레다 아이 진누 시베 파라 파리 나고라 프라베 탐비우카 람비 생나라 마티네야
6: 타쿠베레
4: 에라 코누무무 융가 라니 구메 쮸우 하비 와니야 아르고 낭 나미타 시넴 사토이누 우르바
6: 타쿠베레 미에 모이 볼거 상하게 맞다 옷벗에 석컷비 맞다 오나대
4: 이야 퍼져이네야 능시 하이브 샤다나라 비야 능시바 강답에 능부디 가나하나 미니 하이비 도리바
6: 야래 가르도 와퍼면서 내고 맞다 마음이기노 아이기랍니다
4: 에이 나이고 선대야 능 야나버 포르카드라가 아이나 능 아이나 바이니 파기지 와이통수 방강강비 와니 능나 아이나 하이지 능 야봉아 모시라 아도가 능 맞다 마음다비다 파르가 러우로라
6: 맞다 타우나 파바길이 썼는데 누시비야들 남들 파를 넣으니 칼루와 칼도 막 맞다면 시켜라 사나들 보노
4: 야이 마르주 하이 저우 아두 분양 누시비기 대막 이까이기 와라라 바이 펑드기 남는 난토방아 문이 하이짐디 칼루는 선티야
6: 마두 오이 기부스 야이 아두 바이 기디 아이 타와야우도 박상 지냈다나 아이고는 데 계속 펑벙감로
4: 에 선디야 남이 피렘나비 요크버스 노무 또르부스 남부 아이 오이바이브 콩콩데기디 구베네 게동도 홍도로
6: 타쿠베
4: 나오지 파라 부로라
6: 아이라미 타도 타고 타도
4: 능라시 되게 너무 하고 나
6: 아이라미 타도
4: 타도 어이 저 타도 거리 눈에 또 그리지 봐 거리 요 타고 타고 증명 나면 또 또 나가
6: 헤라
4: 헤라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좀 더기냐
5: 에이 선디야
6: 타보
5: 넌 그들 벌시다 설마 네 부르면 넌 건들 로그인이 옛날에 이까지 부르는 거
4: 저스 나나가나
5: 아이 선디하기 마붕니
4: 거리 선디하기 마붕
5: 마니 에이 선디하기 마붕
4: 거리 눈 하리지 봐 아, 아, 트리프라드기 라가 산디아 오이다 세장부 사르가 산디아 상이 분당라
5: 구비 와품동아 시딩아 시오레 마뚱드데 이 나콩스다 아닐수는 다 한비게노
4: 까리야
5: 이실리 빠기 레냐니부 생일바 마리에시다 팟바 마리 온토케 하이나 각한비게노
4: 에드민 너네 오늘 복다 비듬 되네 너가 이시 가나면서 강부라 어? 너가 이시 가나면서 강부라 어이 아이세 레이바지기 시미스 파부나 파샤푸부 모리바 아고리메니 마사리파 쿠베르 바타브라
5: 오이 아돔 시엔냠나 파이바 미삭 소이드노 오비람그니 아두부 산디아 마사나 야드나 모품스티게 아돔 부르사키 바이바세 모두 모디 카코이 토부야
4: 아이요 까야 나쁜데 오는 갑도는 아니 뭐냐 ออดอดินังชันทิฮาซีไอ้หนูจิพาเลยปุ๊บตาเนี่ยนั่นวันนี้กี่ดอกเก็บกูเป็นมาดูตบีกันเนาะชันทิฮาใจเนี่ยพาเลยเล่าตาเนี่ยนั่นวันนี้กี่ดอกเก็บมีวันนี้สักตีมาดูตบีกันหน่อยสิเฮียเซ่พาเลยเล่าเลยไม่กี่บอกเลยใกล้มีเรื่องอะไรสิเดียวเฮ้ยโอ้โอ้ขวากขวาไอ้เนี่ยกูเป็นเน่จะก้าวเสียเลยใกล้นี้ลำบีนี่มีอำนาจทุกทศินดาวุณีนะขามบีเนี่ยเป็นไรเป็นดังนั้นสินั่งนั่งสองพันเลยเนี่ยฮะ
5: ในสิ่งที่ว่าเนี่ยน้องไม่รู้น้องไม่ดีนั่งไอ้กี่อัตตาอีกว่าเป็นตันจ้ามาทำอะไรด้ากูเป็นนักเกิดตัวเป็นงั้งเกิดตัวเอ็มบีรันจ้านั่งนั่งมีที่นี่ของกูนั่งอ้ามผมมาคลิกนี่นี่สัญญาตามมาจ้าล่ะนั่งมาทำเสียมนะทิ้งจินเครย์อีเทย์มันนั่งบัวหลักเทย์ให้ดูนั่งนุ่งสาธิรมากันนี่อะดูกันเนี่ยนั่งไอ้คุยทวีดเนี่ย
6: ไอ้เงินสิที่เขาสิตั้งเทงหาหลักทวียาดเรียให้ดูนะนั่งเป่าครับพี่บีรมุกโอ้ตามอ๋อไอ้ตั้งไอ้ฟัดบ่ทับกับมึงกี่ตัวบ้าจ้าดัสลุดทวียาดเรียซับซ้อนซ้อนนั่งยิ้มซะละมั้งไอ้ซะลูกเฮ้ตามอ๋อเงินสิทุลุบทุลุเสียอสุนทุกนายบ้าเสียไอ้ใครสุขลุดบ้านเนี่ยเงินสิมาตามมาลามดับบ้าไอ้ใครอยู่เรื่องบ้านเนี่ยไอ้หายบังกำเดชันเดียวปุ่นสีสุดสิงบังกำรวยดับบ้าแล้วมันมาต้นสินเสร็จบ้านเนี่ยกันอาโก้บ้าสิ่งที่ตามอ ꯑꯗꯨꯗꯒꯤ ꯑꯩꯒꯤ ꯄꯨꯛꯅꯤꯡꯒꯤ ꯁꯩꯗꯥꯃꯨ ꯑꯣꯏꯖꯒꯦ ꯈꯟꯖꯈ꯭ꯔꯕꯅꯤ
5: ꯁꯟꯙ꯭ꯌꯥ ꯂꯩꯀꯣꯜꯗ ꯐꯨꯒꯥꯏꯅ ꯁꯥꯠꯂꯤꯕ ꯂꯩꯔꯥꯡꯕꯨ ꯂꯩꯈꯣꯡ ꯁꯣꯝꯗꯨꯅ ꯏꯁꯤꯡ ꯆꯥꯏꯗꯨꯅ ꯍꯣꯠꯅꯖꯔꯤꯕ ꯃꯥꯂꯤꯅ ꯀꯩꯗꯧꯅꯨꯡꯗꯁꯨ ꯂꯩꯔꯥꯡ ꯑꯃ ꯊꯠꯂꯒ ꯅꯥꯕꯗ ꯆꯤꯟꯕ ꯌꯥꯎꯈꯤꯗꯕꯅꯤꯀꯣ ꯁꯟꯙ꯭ꯌꯥ
6: ꯇꯥꯃꯣ ꯉꯁꯤ ꯑꯩꯅ ꯍꯥꯏꯔꯤꯕ ꯋꯥꯍꯩꯁꯤꯡ ꯑꯁꯤꯕꯨ ꯑꯩꯕꯨ ꯌꯥꯝꯅ ꯑꯣꯏꯖꯕ ꯊꯤꯕꯤꯅꯤ ꯇꯥꯔꯝꯒꯗ꯭ꯔꯅꯦ

0: 말랑한 바 호지키 아코냐 따키바 마테크토 사이삭비 마사마글라 아가타바당나 파우자
1: 마탕아 시데 아코냐 레이리바 마폼세 카라이데 노 하베시 보크타 카우토에 타 싱데 푸스파라니 아도 마락시다 아코기 마룹싱데수 모 고항아 마카 항자닝강 바이 바타레 이나 마탕시다 와나 타박 수럼바 마탕세 호지키 콘젤 두데기 톨럭 바이 사이세 따바 마탐다 아와바 코딩 마카우롬 가도 부수 마레 마룩키 디카리 와칼론 레이 하베디수 마룹 수프리아다기 아모 캉미네세
2: 나항가이리 수마이나 이마이비나 삭바제 따리 동아시리 얌파잔 삭도 크레 코이 얌따오데 잉잉 나옴나얌 하이디 싱글 마사옹나 사쿠마레 지기 고작
0: 나한 게디 타모이 마농데 토미나 사 아갈레람 메네바
1: 콩독타네 로첼람바 마룩게 탤런트 아이네 탐자게 아도 마카차 타자라 포이나 마룩 아니다 몽락세닝 바 와펌시나 타버 인캉 마얌세 메네스토르가 호지 포그더디 비즈니스 킬람시다 코 워커 아모 오이나 장신 미나레리 seasonal naiba business amakaksu oi aduna nongmada pungkaya di thabaksubagi tangai phadaba leibage aduga yamna seasonal oina chalakpa matangda di pungje kayam hengkatpagi tangai phadaba leibage habdisu marup ani na thambi marup supriya dagi laksa
2: akoina normally oina atopa matamda di koi working hour je 10 dagi hauraga 5 to loisal lebok aduga sinjai noiba matamda di pungje dum yaringai ngale pung tare tagi thopa yawe aduga dum working hour loibajina order do hayengi na jalaga leigedaba mayam do adu pihona ba dum thengdaringa dum saraga matam do lei haitare aduna pung adum tare ni pan adum tarata bus dum yawe
0: seasonal ge matam sita
2: seasonal ge
0: matam koi wahang siga mana na tina dagi som khangsagi Malangan ba adudi akhoi ge thoram ase su loi silak pagi pungpha ma du su yau silak le aduna maru priya lakshmi da gi aroi boina wahang amatang thamang se
1: pusparani loi silak po oina maru priya lakshmi da gi aina hangjening basina maru priya lakshmi na ngasi gi naharol sing sida general oina kari wafam thambini kari paujel pibiningi haibadu su thambi
3: aina hogal lagli ba entrepreneur ge da haizening baje idea di lairaga namjal lagale bise kona toge haing toge or paisa ra kan toge smile lai ba si je tobi da idea da phalai kan da dum thaba oina sar on thopi ba si haizening ge du du go give up kum baje sum tog tog da ba give up to we bahut kitang sem tog sem jin da ga kitang he na pam na ga dog ba maino in toraga continue tawani give up ti tawani de do ga idea hek lak pa kan da dum salang on thok pu do du pam
0: maru ka wari watai di adoki ma tek sana zaning bane adobo ma tam ge akak na ba shu lai bani na lo silak pagi pung phama du so yo silak le maru ki tungi pun si da so he ne he na mai pa pa he ne he na store si gi so chau khat po ibio ha dina akasa ne infal na haragi khonjel gi mai kai de gi yai phama gol bizari
3: thaga chari ar infal bu so
4: hausik ta vikri Hona Jaman ki thauramda Mahumlai Nachongi co-proprietor Thokchom Priyalakshmi Amati Athokpam Deveswari ga unaduna wariwatai saba
0: Unazaki ba singde Laishram Malengan ba maitai amasung Thokchom Pusparani Matang asida Naral ki khonjel ki thauram sandokcha ba loi senjari thauram tabiram libapumna magpu amukka hana khurumjari

고이 싱가둑이 만놈 대입한 싱고 로딱길 가진고 파비가 해가 끼리 맛도 안 나오고 누가 깡 타오다 찍고 온 떠오리 애가 나오기 맛.

생각하시는 그러거든 꽃나는 라이버스 우르르 하이르가 라이르 벌람자나 그러거든 산사라이드나 군범말리 마사가시 영링단단 떠오보니 아숨나 농발라 닭궁이 안마나 그러거든 꽃나는 라이버 가진 꼭 밥이에 넘어 땀빨이 하이르가 탁라오는 훅받다디 하이마이 삐에마 농발라 닭궁이 안마도 마하우도 마따오

뮤비기 라이벅 석품 캐나 버금나 라이벅 수 캐나 해버더니 가나군부나 가이나미사 강리 가나군부나 가이나 이세이사이 예두부 가나군부디 묵 회기 하라운 누아이버기 누시버기 누아이버 땅극두기 이세이 묵삭리 이세이두 먹니 후직 답이 키르도 캐나비 영민 영민아씨 영리마카이 영링비 영베이 변바나이더비 능능옥 펫더버세 영드나들이자게 마시나 거기 누시비기 동안 버삭로 넘니 마탕덤욱 마얌기 메시즈 나이나 마탕기 세이 무쿠들 도저게

동안 동안바 메시지가 아마 펑제이 아두부 거기 상문 거기 메시지가라 가에는 상복음바 누가 아 거기 마야암다 바우듬자바다 기등 거기 탐자리바 와클론지가 산하다바 하이가드라 아드나 마야암다 바우듬자바 구동사다바 메시지도 마야우리 아두가 아 호주지 묵 라이프샤타 레비디바 라이프샤타 레비디바 마룹싱기 마락타기 아 레미스나 파웅남 두가 비렌 비렌 랑 아셉밤 마룹시나 하이비들리 카이나바 퉁나바 담방암데두부 타모이다디 카이나바 크클레이테 아스므나 이비락바니 두가 마룸강밤 라나비르나무 하이 카이나바마디 퉁나바 아니네 불라가 셈키바 눙시바니 미잉 아마맘니 미잉 신시 아두막 란 비알디 하베타레 아둠 수둠 칸타비우 두가 마카타바 이세이 묵 다미나시

수렴되는 한 키바 농주기담학 고강나바 말림나 노크드라 나트라가 깝크드라 와펌 시수 거기 사이트기 마싱 얌나바 마이케 얌나바 미잉데기 아니마 이칸다 칸바 야부와니 아니고 마이 와푸 나트라가 마이 와한독두부 파자르가디 좀 이야다 야바 좀 줌드나 틀레이바 하이브타레 아도 뭐 와칼론드니 아 이세이시 단자 키바글로나 나시기네디 러브 앵글 Lantok Saba Matanga Stolution Jelling Sigi, Lokotsa Kiva, Say Sakba Madi Sailing Bussing Di, An B Say, Nung Siba Pau, Hyber Talk Jing A, Nangna, Lang Silamba Medakani. Say Sigi Say Sakibi, Oinam Chenjani, do a sailing banana my Tim Kiran Kumarni, and is over Lantok Sakiba Yangli Makay Yinging B, Noktuna Delegan B, Say Sigi Say Sakbasina, Lalamung Imoni, Sailing Banner in Running Ombani. Home survey say kaina pirang asina say sakiba sagol semti jendrani sang duga sering bana sanglakpam asau ni salangpam asau sharmana sering bi say ni duga mari subda lanthok sakiba lainagum thotlabi nupi gi thamoi say sigi say sakiba na hisnam romesh ni duga sering bana waikhom bihari ni aduga roi batahan jakibi say mairenbam nilabati gi Konjel da ekendatian subana, sering bisa ini. Tapi di besi akas vanim falgi FM sangai channel ni.

따비리 부사 가즈반인 팔기 FM 생활진을 내허지 란톡사리 동안 범머니뿌리 맞다 미세이 낙비그니 동안 범머니뿌리 필 미세이싱 마돔 이탁 하우락리 이칠 나이나 아이기 타와의 학장 나하기 마이케이 땀나 로쩌닝이 낭부 아이기 나좀 레이 삼지락다 Nungsi say shaklage, like old kuding, pubiro, lerang natum, tetbiro, benzerege mapokse, minok amatadi, one bio engonda.

비톡 누바나 타모이나 팜다 타모이네 부크레 타와이수 학장수 아이세 아이기 이름들이 까짜리 타와이 학장 각서 후보를 있더나

이세이시드 한재 기부글레는 땅극시기 마니뿌리 필름세이 란톡자블로 신자리 로커사키바 필름 세이석바 세이링바머리 세랑부싱디 아한바 란톡사키바이세이 마드비 필름대기니 세이석키바싱 사골샘티젠라마디 순이티니 세이링바 엘벙카서마 두가 세랑바나 사골샘티젠라니 아니수바 란톡사키바이세이 메이샥 필름대기 라타망게스카르마디 라이스메마 니게 분부콘젤다 Bangka Sarmana, Sering Bani Ahibam Siam Singna, Serang Bishai Ni, Aum Subalan Thuk Sakhi Bishai Khambathoivi Film Degi, Ahibam Siam Amadiya Kujum Usharani Ge Punba Khunjelda, Bijayanta Kumar Sarmana, Sering Ba Ahibam Siam Serang Bishai Ni Aduga Roi Bada, Tabiri Ba Tahan Zakhi Bishai, Thawai Thawai Film Degi, Thongam Ba Amadi, Laksam Amigya Punba Khunjelda, Thangjam Korana Sering Ba Thongam Ba Maitaina,

이시타 한제 기부가 로이나 나시기 다목다디 기트 찬독자바 마탕시다 러시안저리 로이나 상하이 채널기 더럼스 러시안저나바 마탕수 여럭리 하이앵 사골첸기 누밋 존기 땅군마가 잉리싱아니 군트룩 잉아기 따라마토니 반바 사캅탈리시아마가 짜마빤니 푸드렛 아요기 부마마카이 따바마탐다 상하이 채널기 더럼스 찬독자바 하우저그니 찬독자가다바 메가헤르츠 짬 아훔 데스믹 아마 ngasigi damak tadi dasmik manga ngasigi damak tadi kainan amoy athang nijari pinabirasi jay hin